0: 뭐야, 그래서 토니.
1: 토니가.
0: 아, 미안하다. Property check at 9995 North Morningside Drive. The water plant here in North Fork. I'll be out on foot.
1: Copy, 21, 22.